직접 씻고 시간 되면 되게는 소원도 되게 뚜껑으로 잡았고 우리 그런 말했고 그때 땅땅 무한히 심었기 때문에 막니까 이제 그래서 저게 끼는 게 뭔지 그 사람 그냥 이렇게 잡고 비교하고 이해하고 뭐 하면 잘못도 생각하는 게 꼭

0: 하는 야구다 꽝이 브라질 성용이 소포강단이 하는 빛다꽝이 들어갔고 근디빛다꽝 자마 음하여로 나는 다꽝 그리비다꽝 이기파텐 저포이징 들어요 진행구 파테 가르치도 파테 생활은 우리 저카메리야
1: 오 진행하는 거 알았던
0: 조카메리
1: 오게 지난 나간 프라젝트는 로봇 귀여움만 된 거야 안 뛰는 거였거든 오락
0: 근데 왜 이렇게
1: 먹고 먹는 거야

0: 이 번호간 누구는 오늘 시식구느냐 그것이오라오. 간득 사도가 가르쳐 바람 놓지 다이들이여 까까까까소나 오메 오메 까라쿠 자르쿠 두는문가 구능 잘못이포 일마띠 언덕을 심야트 보호사이상 양포 뿐한구 양포 쭉포 나는 양포로 숙구는 구능 이기고 어머뻐 죽었고 등록뿐 앵줄링 알라스 예노라대로 알라스 인간 닦아 뒤로 돈이 보러와 뒤에 불로 인간으로 다루라니기 앵보 꾸르세토 알라스 보러뿐 되는 구벌로 내가 하면 아래 정말 대목 그런 빛에
1: Dice, y yo tengo un muevo. Le mundo.

작네 뚜따네 고포 잔놓고 시간 늘시로 끝니 학구 맹상 끝니 와 잘해내 슈마 에이 거르 그 비싸 다시 한번 와서 꼬라뽑고 내리고 뻔 너의 비싸 맞다니 비싸 끝니 와

사람들 따른 발가중이 부서터시 맹관이 그 친구는 한번은 생겨보는데 세차된 학교 백년 바깥이 백군 주말땐 바뀐 자땐 뭐뭐에 꺼져 누베니 어서서는 모르는기 뭐뭐에 맞은 가정이 버린다고 밖에 가면 뿐이니 고맙게 싶은디 또 먼저 집까지 가고 미라도 노마랑 부르겠다고 말했고 기억기로 그 벗고 꾸려 마크의 사는 벤처를 묻고 이스피터니쿵 이브라 우피부터 인간 우트로 죽는 것도 인간으로 가지고 똥도 받지 나이가 똥그리 다니고 부르겠다고 Thank you.